0: 보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 디비안 반스.
1: 리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 바카티나 바시게라